0: 미! 미! 미! 미! 미! 도레 도 미! 레! 도레 도 미! 레! 응! 올미얼! 올미얼! 미! 미! 도레 도 미! 레!
1: 너희 나 앞이었어?
0: 네, 나왔어요. 왔어요. 왔어요. 왔어요. 왔어요. 왔어요.
1: 왔어요. 왔어요.
2: 왔어요. 왔어요. 왔어요. 왔어요. 왔어요.
0: 왔어요. 왔어요. 왔어요. 왔어요. 왔어요. 왔어요. 왔어요. 왔어요. 왔어요. 왔어요. 왔어요.
1: 왔어요. 왔어요. 왔어요. 왔어요. 왔어요. 왔어요.
0: 왔어요. 왔어요. 왔어요. 왔어요. 저북 소리인 바나 문을 해서 소라는 맨
1: 게자 왁디 듀블트 옆한 비베
0: 김 아저바 맨 이스테스 두이마듬
2: 텐제레레리 더블 잔네단 비 무짓
0: 네맨미 무결을 뒤디키 미케레 뮤직 뮤직 뮤직 로흥 그다스들 타비 미미 미미 도레도 미레
1: 나이쯤 뭐 뮤직 그다 zehirlenmesine yol açabilir.
0: Merak etmeyin, uyku sorununuzu da çözeceğim ben.
1: Nasıl?
2: Hiçbir şey yapmasan çözülür aslında.
0: Ben müziğimle istersem sizi güldürürüm, istersem ağlatırım, istersem de uyuturum. Tabii.
1: Nasıl olacakmış o?
0: Bütün mesele müziğin ritminde, seslerin ahenginde, notaların gücünde. Tabii. Kanepeye oturun.